마당 쓰다 예가이 롤 산덕 접을리즈리 내스기 예가이 롤다 로커체기 바세이색 바싱디 베나 예가이 롤다 시남 아조바싱 이말레 바구세다 접베세다 아픈바기 콘제 세이링바 쿠먼템 프라카시 라이솔 이세기 세이색비 종탐 사나도미디비 세이링바 강범 이베톰비 라이솔 이세기 애니슈바다 아리밤 샴 샤르마 세이링바 사랑템 베누탈 라이솔 이세기 아르비다 양 누골메 세이링바 제남 군조싱 아름나 타우람 타비르바시 아가슈아니 펄기 FM 상하이 채널이기니

0: また虫が来る旅で。
1: Hello, 건강.
2: 다 쿠딩게로 입에 탕자 건강기 더럽다 산독초바 Hello, 건강 Life Phone-in Program. 짤리바 타시기 오이나 라클리바 탕 군타룩 탕자 누미당이 뿡타룩 미니 니푸 건강기 더럽다 산독초가니.
1: 탐자리 입에 히람나. 포우 샬럭바 마디로 샬럭바다 직신 게다바. 엑스퍼트 원어링신 비게다바. 공반 타범 니마이산 싱 시트 아날리스 Department of Agriculture, Government of Manipur.
2: Myanmar studio ki telephone number 9362327078 call tawiratuna thawramasi busaruk yabiyo.
1: Hello, Kungang.
0: Akashwani Imphal, housing tabirasi, radio class, prize winner.

마치 아셈빔 라기 마둥 인도나 앙앙 오이링아이드기 이세요마디 저거 일람다 콩탕질렀도나 나시수 말레마시다 피덤닝아이 오이바 마품마마갈리 아로이보다 따비르시 콘젤 필마시다기 당점코라나 세링바 바하리나 세랑바 이세요마

0: 이빠기 따무라. 이빠기 따무라 싱. 따리브라 능보.
1: 따스리 빠봉.
2: 까리 딱비게다 봐 빠봉.
0: 나하키 오자나 딱비바 히리콘바 쿠라이 둥골와 콰이 둥골와 뿜너머 마무따나 캉르바나트라
2: 뿜너머 캉자리 빠봉.
0: 아두디 묵나기 러우싱어도 마무따나 캉리하이나 로브야르브라.
2: 아얌바 샤룩디 아둠나 로비비야르니.
0: 카레 아두디 러우따라 마토이도 슘나 마탕 마나오나이나 아묵따 헤루 이빠따게.
2: 나사 하이자기 꺼블락 꽃비 쿠 타이비 아두더기 닝공랑바
0: 숨레야도 마카타로 마카타로
2: 아두가 셉싱싱바
0: 응아이코헤이 마타키 꺼블락 꽃비 쿠 타이브시다 옛오이 레이브굼나 셉싱다수 옛오이 아니묵 레이하이브세 가오르 도브니코
2: 어허이 바봉 아두가
0: 가오르브라 이빠 하이게 하이봉 가비 옛 오이 롱코로 레이바 하이 마시디 야암나 사티 블롱이 하이 소이르바디 호루리베 미도 야암나 소카니 섹션 사나그더브니코 아 마카타로 아토
2: 마카디 롱코로 턱인 구동 부컷바 콩셉 하이비 옛 오이 구동 하이부 아두가 아 구동 왕바 신이 바보
0: 야함노 파레 야함노 파레 묵나 자드라무 위바해버시 아라이버네티 콩론 쿠론 피둑 쿠다이 콩하이 아신의싱버기 러우싱에세 오응나 벌로 하이버디 아옥 러우 로이나 레이리버니
2: 바보
0: 아옥 러우 꼽나 강마미두나 마마이다 락서브 오이 파레 마시나 마시 오레 이부도 농달아렌 박캉도 마땀드기 선여두나 락바 마이테기 살람 룹틴기 마람다 카라당 하이번 넘거드라
2: 마두막디 마뿡파나 캉제드리 나사다 한나 묵다 닥비기니 바보
0: 이빠 하이기 문나다
2: 바보
0: 아이나 하이게도리바세 라이와 하이비두니 마시타르바 마땀다 이라이 라이바시보 소이든 하이르까니 야암나 텐 크라보 와이파링니 마시나 미도 아왕 바탁다 까도나 마셋 망알갈로냐나 이소르가 낙나바 푼시 오이게도리바니 문나타오 사헤이다바 사다바 낭헤이다바 낭다바 잉헤이다바 잉다바 마시 낙나 살루코
2: 마두막 나사나 낭나 사사가니 바봉
0: 아두가 아토오빠 타독파드라바 타우카르디 라룹까바 하이비시니코 나학슈 라룹까바 야부기 세히 마땅 여울클라바니네 아테이자티가 에코이가 야암나 사옹나 캐나바 말레 마두 나학 컹럼 기로이
2: 나사드 까리노 컹은 미오 바보
0: 마이테이기 라룹까라바 미야마 하이바세 란기 마땀다 란미니 러우 판타다나 롱미니 아두가 아묵 데브카람기 만도옵다 마하가도 다름마스엔바 바이슈노업 암바군 러우가니 바이슈노업니
2: 바봉 마시디 아이나 낭웨리니데기 캉우드나 락러브 낙더니
0: 토 아두니 하이도옥드리니 까리노 캉다바 하이도옥러브 마땀다나 이라이 라이바두부 헷마하이바 아두가 타벅오이나 방톡버드디 헷다 라이다바 아마니 나시 이판 하리부싱세 시군바 라이구루싱나 살람바 리샷싱세 에코인가 살나바 포네가도브니코 이파기 담라
2: 바봉

인공자 리싱음악을 싸니반 훈부드라 말이 터번 타기 탕제 눈이나 와돈 놈룩바 스리실고빈다지 예마디 이닝 도부 구름제도나 또 은베대기 또 올레바 마이비아 땀을 싱하이나 이뽀이래 이마이까 이빵 슬슬대기 럭키뿔 파워부 씬씬 락바나 누미당 와이람 시다지리 갓 여럭베 럭키뿔기 우멍와멍싱 파워두나 락바 능싱로부다 또부숑이 이 혹시 싱샹놈을 날아가 먹구룩 요혹더부 야들이 콩탕 시커라 깔랑탕하게 자이 고빈다 자이 라이닝 토이붕어 하이 아 하이 하이 하이 통조옥 싱기 라이머 돈 포그룸부 싱샹란 토르래 러망동 요구도와 가죽등 나이래 에이부 약등 보다 계시라 그리고 뭐 이는 보타들을 내 톡바디 이는 톡다 구동사다바 톡보야이 에이 보타라라이 학업인다 나이 다음으로 생화하기 뻔도 올라오네 아두고 에이 보타라이 남젠시엔 기가리 러망동 요리더나 러망동 요르버니다 시 요르버디 강가 요우도나 마마 시제가 왔다 하는 제법 팡락하니

0: ꯏꯗꯥꯏꯔꯦꯝ ꯇꯥꯃꯔ ꯁꯤꯡꯍꯅ ꯂꯥꯛꯄ ꯇꯥꯔꯕꯗꯤ ꯃꯥꯏꯀꯩ ꯁꯣꯝꯗ ꯂꯥꯛꯐꯝ ꯊꯣꯛꯏꯅ, ꯑꯗꯨ ꯑꯣꯏꯔꯕꯗꯤ ꯑꯩꯅ ꯑꯣꯜꯂꯤꯕ ꯃꯥꯏꯀꯩ ꯁꯤ ꯆꯨꯝꯂꯦ, ꯇꯥꯃꯔꯅ ꯃꯐꯝ ꯑꯁꯤ ꯊꯥꯔꯣꯛꯇꯨꯅ ꯃꯈꯣꯡꯅ ꯆꯠꯈꯤꯕ ꯉꯁꯤꯒ ꯊꯥꯅ ꯅꯨꯃꯤꯠ ꯅꯤꯅꯤꯗꯤ ꯃꯄꯨꯡ ꯐꯥꯔꯦ, ꯑꯗꯨꯕꯨ ꯀꯩꯗꯧꯉꯩ ꯊꯨꯡꯂꯒꯅꯤ ꯈꯪꯗ꯭ꯔꯕꯁꯨ ꯅꯨꯃꯤꯠ ꯈꯨꯗꯤꯡꯒꯤ ꯃꯍꯥꯛꯅ ꯆꯠꯈꯤꯕ ꯂꯝꯕꯤꯗ ꯌꯦꯡꯖꯗꯨꯅ ꯏꯗꯥꯏꯔꯦꯝ ꯃꯥꯕꯨ ꯍꯜꯋꯥꯏꯔꯛꯄ ꯉꯥꯏꯔꯤ, ꯃꯤ ꯑꯃ ꯍꯪꯒꯠ ꯍꯟꯗꯥ ꯆꯠꯄꯗ ꯅꯨꯃꯤꯠ ꯇꯔꯥꯅꯤ ꯆꯪꯂꯤꯕꯅꯤ, ꯇꯥꯃꯔꯅ ꯍꯜꯂꯛꯇ꯭ꯔꯤꯉꯩ ꯕꯣꯔꯣ ꯁꯥꯍꯦꯕ ꯂꯥꯛꯇꯨꯅ ꯗꯔꯕꯥꯔ ꯍꯧꯁꯤ ꯍꯦꯛ ꯃꯥꯏꯔꯛꯂꯕꯗꯤ ꯀꯔꯤꯅꯣ ꯅꯤꯡꯊꯧ ꯑꯣꯏꯅ ꯇꯧꯒꯗꯕꯁꯤꯕꯣ? ꯍꯥ ꯒꯣꯕꯤꯟꯗ,
1: ꯑꯗꯨꯔꯤꯕꯁꯤ ꯁ꯭ꯔꯤꯖꯨꯠꯀꯤ ꯄꯨꯊꯥ ꯁꯪꯂꯦꯟꯗꯤ ꯃꯣꯏꯀꯩ ꯑꯁꯣꯝꯗ ꯑꯣꯟꯗꯨꯅ ꯈꯨꯕꯥꯛ ꯂꯥꯏꯈꯟ ꯈꯟꯗꯨꯅ ꯌꯦꯡꯂꯤꯕꯁꯤ ꯁ꯭ꯔꯤꯖꯨꯠꯇꯤ ꯁꯣꯏꯗ꯭ꯔꯦ, ꯁ꯭ꯔꯤꯖꯨꯠ ꯇꯤꯅꯥꯛ ꯌꯧꯒꯗꯕ ꯈꯖꯤꯛꯇꯪ ꯉꯥꯏꯔꯤꯕ ꯃꯇꯝꯁꯤꯗ ꯈꯣꯡ ꯑꯁꯤꯁꯨ ꯄꯨꯜꯂꯤꯕ ꯈꯨꯗꯩ ꯑꯁꯤ ꯐꯥꯎꯗꯣꯔꯛꯇꯨꯅ ꯏꯈꯦꯡꯇꯅ ꯂꯨꯞꯂꯦ, ꯁ꯭ꯔꯤꯖꯨꯠꯅ ꯋꯥꯈꯤ ꯃꯊꯣꯛꯂꯕꯗꯤ ꯃꯕꯨꯡ ꯌꯥꯝ ꯅꯨꯡꯉꯥꯏꯔꯔꯣꯏ ꯈꯪꯗꯣꯛꯅꯤ, ꯑꯃꯨꯛꯇ ꯈꯪꯗꯅꯕ ꯁꯦꯝꯖꯤꯟꯈꯤꯒꯦ,
0: ꯃꯁꯤ ꯆꯟꯗ꯭ꯔꯀꯤꯇꯤ ꯑꯩꯅ ꯎꯔꯤꯕꯁꯤꯕꯨ ꯃꯪꯂꯥ ꯇꯥꯏꯕꯪꯂꯥ, ꯑꯥꯗ ꯎꯔꯤꯕꯁꯤꯕꯨ ꯇꯥꯃꯔ ꯅꯠꯇꯕ꯭ꯔꯥ? ꯃꯍꯥꯛꯅ ꯃꯅꯤꯄꯨꯔ ꯌꯧꯔꯨꯗꯨꯅ ꯑꯃꯨꯛ ꯍꯜꯂꯛꯄ ꯍꯥꯏꯕꯁꯤꯕꯨ ꯉꯁꯤꯃꯛ ꯑꯣꯏꯊꯣꯛꯄ ꯍꯧꯅꯕ꯭ꯔꯥ? ꯅꯠꯇ꯭ꯔꯒ ꯃꯍꯥꯛ ꯃꯅꯤꯄꯨꯔ ꯌꯧꯔꯨꯗꯅ, ꯅꯠꯇꯦ ꯅꯠꯇꯦ, ꯑꯩꯒꯤ ꯋꯥꯈꯟ ꯑꯣꯟꯅꯔꯦ, ꯇꯥꯃꯔꯅ ꯑꯗꯨꯒꯨꯝꯕ ꯅꯝꯊꯥꯛ ꯇꯧꯔꯣꯏ, ꯃꯍꯥꯛ ꯃꯅꯤꯄꯨꯔꯗꯒꯤ ꯍꯜꯂꯛꯄꯅꯤ, ꯀꯔꯤꯅꯣ ꯃꯁꯥ ꯑꯁꯤ ꯇꯨꯔꯣꯏ ꯉꯝꯂꯣꯏ ꯐꯤꯕꯝ ꯁꯣꯛꯅ,
1: ꯑꯩ ꯀꯔꯤꯒꯨꯝꯕ ꯄ꯭ꯔꯥꯟ ꯑꯁꯤ ꯃꯥꯡꯕ ꯇꯥꯔꯕꯁꯨ ꯁ꯭ꯔꯤꯖꯨꯠꯀꯤ ꯅꯥꯛ ꯌꯧꯕ ꯐꯥꯎꯕꯗꯪꯗꯤ ꯌꯧꯕ ꯉꯝꯕ ꯄꯤꯅꯕꯤꯌꯨꯀꯣ ꯍꯦ ꯒꯣꯕꯤꯟꯗ, ꯍꯦ ꯍꯦ ꯈꯣꯡ, ꯅꯪꯕꯨ ꯊꯥꯡꯉꯨ ꯀꯩꯗꯧꯒꯦ ꯅꯪꯕꯣ? ꯑꯥ ꯁ꯭ꯔꯤꯖꯨꯠ ꯂꯥꯏ ꯇꯥꯃꯔ ꯁꯤꯡ ꯌꯧꯖꯔꯛꯂꯦ,
0: ꯏꯗꯥꯏꯔꯦꯝ ꯏꯗꯥꯏꯔꯦꯝ ꯇꯥꯃꯔ ꯁꯤꯡ, ꯀꯔꯤ ꯃꯇꯧꯅꯣ ꯉꯁꯤ ꯑꯩꯅ ꯎꯔꯤꯕꯁꯤꯕꯣ?
1: ꯁ꯭ꯔꯤꯖꯨꯠ ꯅꯣꯏ ꯇꯥꯃꯔ ꯁꯤꯡꯅ ꯏꯔꯨꯂꯩꯗ ꯇꯥ ꯁꯣꯅꯥ ꯀꯣꯌꯥ ꯀꯥꯗ ꯄꯨꯅꯦꯟꯖꯔꯤ, ꯁ꯭ꯔꯤꯖꯨꯠ
0: ꯍꯧꯒꯠꯂꯨ ꯇꯥꯃꯔꯥ, ꯅꯤꯡꯊꯧꯒꯤ ꯀꯣꯟꯒꯤ ꯂꯥꯎ,
1: ꯁ꯭ꯔꯤꯖꯨꯠ
0: ꯀꯔꯤꯅꯣ ꯉꯛꯁꯝꯗ ꯌꯥꯜꯂꯤꯕꯁꯤꯗꯤ?
1: ꯑꯩꯒꯁꯤꯅ ꯄꯣꯠꯂꯝ ꯄꯨꯝꯅꯃꯛ ꯌꯣꯟꯁꯤꯟꯗꯨꯅ ꯉꯛꯁꯝꯗ ꯌꯣꯟꯁꯤꯟꯕꯤꯔꯛꯄꯅꯤ, ꯅꯨꯡꯉꯥꯏꯒꯤ ꯈꯨꯠꯁꯤꯅ ꯁꯣꯛꯅꯤꯡꯗ꯭ꯔꯦ,
0: ꯑꯩ ꯂꯧꯊꯣꯛꯂꯒꯦ, ꯉꯁꯤ ꯑꯁꯦ ꯀꯌꯥꯗ ꯅꯨꯡꯉꯥꯏꯔꯕ, ꯂꯩꯃꯥꯏꯗ ꯇꯥꯔꯤꯕ ꯏꯁꯤꯕꯨ ꯇꯥꯃꯔ ꯅꯪꯒꯤ ꯈꯣꯡꯗꯒꯤ ꯇꯥꯔꯛꯄ ꯏꯅꯤꯅꯦ, ꯀꯝꯗꯧꯅꯤ? ꯈꯣꯡ ꯑꯅꯤꯃꯛ ꯏꯪ ꯅꯥꯍꯤꯡ ꯁꯥꯕꯗꯒꯤ ꯈꯨꯗꯩ ꯁꯦꯒꯥꯏꯗꯨꯅ ꯄꯨꯟꯁꯤꯜꯂꯒ ꯅꯤꯡꯊꯧꯋꯩ ꯎꯈꯤꯗꯅꯕ ꯊꯧꯔꯥꯡꯂꯝꯂꯕ ꯇꯥꯃꯔ, ꯅꯤꯡꯊꯧꯋꯩꯕꯨ ꯀꯔꯤ ꯑꯣꯏꯔꯤꯕꯒꯦ?
1: ꯅꯠꯇꯦ ꯅꯠꯇꯦ, ꯅꯤꯡꯊꯧ ꯃꯥꯡꯂꯦ ꯃꯥꯡꯂꯦ, ꯅꯅꯥꯏ ꯁꯤꯡꯒ ꯂꯣꯏꯅꯅ ꯀꯕꯤꯔꯥꯁ ꯇꯥꯟꯅꯗꯨꯅ ꯅꯅꯥꯏ ꯂꯥꯏꯌꯦꯡꯖꯒꯦ, ꯁꯅꯥ ꯈꯨꯅ ꯅꯅꯥꯏꯒꯤ ꯈꯣꯡ ꯄꯥꯞ ꯂꯪꯁꯤꯟꯕ ꯊꯣꯛꯀꯗ꯭ꯔ?
0: ꯏꯪꯈꯪ ꯇꯨꯃꯧꯅ ꯍꯟꯅ ꯍꯟꯅ ꯊꯤꯟꯕꯗ ꯏꯪ ꯅꯥꯍꯤꯡ ꯁꯥꯔꯕ ꯅꯍꯥꯛꯀꯤ ꯈꯣꯡ ꯑꯁꯦ ꯌꯦꯡꯕ ꯉꯝꯗ꯭ꯔꯦꯅꯦ, ꯅꯍꯥꯛꯀꯤ ꯂꯃꯟ ꯅꯤꯡꯊꯧ ꯑꯣꯏꯅ ꯀꯔꯤꯅ ꯁꯤꯡꯒꯅꯤ?
1: ꯀꯔꯤ ꯑꯋꯥꯕ ꯀꯧꯒꯦ? ꯀꯔꯤ ꯑꯋꯥꯕ ꯀꯧꯕꯒꯦ? ꯅꯗꯥꯏꯔꯦꯝ ꯇꯥꯃꯔ ꯑꯩꯉꯣꯟꯗ ꯇꯥꯍꯟꯕꯤꯔꯤꯕ ꯋꯥꯁꯤꯕꯣ? ꯅꯅꯥꯏꯅ ꯀꯔꯤꯒꯨꯝꯕ ꯍꯤꯡꯂꯦ ꯂꯩꯕꯥꯛ ꯅꯤꯡꯊꯧꯒꯤꯗꯃꯛꯅꯤ, ꯅꯅꯥꯏꯅ ꯄ꯭ꯔꯥꯟ ꯃꯥꯡꯈꯤꯕ ꯊꯣꯛꯂꯦ ꯏꯃꯥ ꯂꯩꯕꯥꯛꯀꯤꯗꯃꯛꯅꯤ, ꯁ꯭ꯔꯤꯖꯨꯠ
0: ꯉꯁꯤ ꯃꯩꯇꯩ ꯅꯤꯡꯊꯧ ꯅꯥꯎꯖꯤꯡꯂꯦꯟ ꯅꯣꯡꯗ꯭ꯔꯦꯟ ꯈꯣꯝꯕ ꯆꯟꯗ꯭ꯔꯀꯤꯇꯤ ꯏꯍꯥꯛ ꯊꯛꯇ ꯀꯔꯇꯥ ꯅꯤꯡꯊꯧ ꯁꯥꯒꯩꯕꯨ ꯆꯤꯡꯊꯗꯨꯅ ꯃꯥꯂꯤꯁꯤꯡꯒꯤ ꯃꯃꯥꯡꯗ ꯏꯀꯥꯏ ꯐꯤꯔꯛ ꯐꯨꯡꯒꯗꯕꯗꯒꯤ ꯂꯥꯞꯂꯕ ꯀꯁꯥꯔꯒꯤ ꯂꯈꯤꯄꯨꯔꯗꯒꯤ ꯃꯅꯤꯄꯨꯔꯒꯤ ꯀꯪꯂꯥ ꯇꯥꯟꯅ ꯆꯠꯇꯨꯅ ꯃꯃꯟ ꯌꯥꯝꯂꯕ ꯆꯦ ꯆꯥꯡ ꯅꯛꯁꯥ ꯃꯦꯞꯅꯆꯤꯡꯕ ꯑꯃꯗꯤ ꯁ꯭ꯔꯤ ꯒꯣꯕꯤꯟꯗꯒꯤ ꯅꯤꯔꯃꯂ ꯌꯥꯎꯅ 숲 나땅기 눈밑 훈미기 만웅라 라우르도네 닝터와잉 온다 와이퉁한바 레이빡기 아마디 닝터와기 더와이깐비바 이다이레 마이범짜 따하무르싱 능기 꼴로이 밍랜디 하잉 둥기미로 나빠탕 부탕나이나 강자홍나바 눈밑하나 레리브 마카이 까우드나바 마이테기 꼬르박 슈바 농담 상렌 슈바다 닝터와이나 인꿈자리 신경마찬이 빵은 훈부드라가 말이 타완 잉엔 따이네버 노미치다 라쩐 누나 탐나와 사나야탕 비르버니 나코이까나라이 이다이렘 따암을 신경와 포타 상랜다 세발랑 누나 포타 할로
2: 파그리 링토
1: 슬슬게 사나야탕

0: 소비자를 사입기 농시로봐 상도 와리시 따져로보다 나오기 탐오시 뽑은가불렀대 소비자를 막 내람들어보디 이닝 더욱산들어끼리띠 마이떼 자티 아마디 마니포르 자티 말레시마마디 이까이 피룩 콤람고다보니
1: 랄로이렌
0: 소비자
1: 마이비아 땀을 승하나 민셋기다막 타박다우디 다우수다우로이 이레이박 이름담기다막 힝바 이레이박이다막 남자박 카르당 따우람바두니 아이나 밤는바지
2: 하우직타 비크레이 라디오 릴라 콩양바 마이밤차 땀르싱 릴라시다 석담 랑키바싱디 마이비아 땀르싱기 석담다 욤남 폴로이 마이밤 켈렌드로기 석담 랑키바 쿠라이잠 사라칭 찬드라키르티기 석담다 자붕밤 오펜드로싱 아한바누파 나우렘 가우르하리싱 아니쇼바누파 욤렘밤 망렘바 톰차기 석담 랑키비 닝타우잠 리나데비 थोइनो की सक्तम दा थाउदाम सुनिति वाला म्यूजिक ता किसन चनंबम लीलाइबा अरिबम रजनी कुमार शर्मा लीला पुथोकपा माइबम ईशाकांता पुथोकपा दा तेंगबांगबा असेम मंगलेंबा थौरम संदुक्तन तहंजरी बसी आगस्वानी इंफाल के एफएम संगाई चैनल देगिनी

마우사기 구돌다 레이랑부 누자위비싱가 장담나리바세 마틱차이 하이네칼리 레샤탐레비 레랑마기 레샥레주 레이남다 타모이누고로이다바 가나레이바게 삼파벤드기 칼라이다 칼라이 하이리베시시부 타자게 하이두나 마양이팔다기 이나우자강우점 와바가이다기 비모타샬람 톱쿵낭쿵다기 angaubi athokpamna khanbirakpai shaini marup singna khoidana khanbirakpai shai khudol tamjari

0: 나비바도
1: 아이기나 이토사 어 심판나 비나 공바 마랑마타 땅콘 가지고 사자 있다 스칸드완
0: 희한지마 아도 아이 그 입에 맞다 올래 비디 라이봉가시다 토럭다나 이보다 위벤다 아니기 타우갈자고 쿠텍담 바가디숨 이우 우자다바도
1: 타우갈자고 쿠텍담 바가디 이우 우자다바도 나테 소이 우디
2: 스마이토바
0: 호이호이
2: 마쿠이타모도
0: 아호이
2: 랑파이데 타나라키부두다네 아이 슈누가이제다다나 한덕시 타딱나쿠마이웨나 숨이잉들레이제라바
0: 랑파이데 아리바시부 까얌랍나 까리타바키 까리람달레이키부웨람나
1: 꿈나항에다
2: 마쿠이타모도
0: 아호이
2: 인디아나 알미니
1: 가슈다레 바카카노 파스 와딩네 한 가슈다
2: 하우지 하우지
0: 아호이
2: 자무 카스미르 포스팅 타드르레이
1: 아 자무 카스미르다
2: 호이 호이
1: 어톡람네 포스팅 타레데 코이테베마
2: 호이
0: 아도 코이베마 마타울레비수 라이봉스타 토락타나 이보다 이벤다 와니기 타골 자고 이쿠텍탐 바야오르바디 람담 탐네 레크리바 이푸로이바두기 야이파 톡잔디 소이나 오이니 하이제리바
2: 아이셔 돈나 간절함이 보니
0: 호이 호이 호이
2: 하이잉 되게 딜라이봉도 톡도나
0: 아 호이
2: 저거 샤브 야우시라 간절함이 봐
0: 호이 호이 호이 거의 비에만 맞다 올해 비 호이 군비 삭주 상권비 마우나 레 샤비 마야 마마나 라이봉에서 토락드나 저거 있고 택다 마바디 라이 하라오버시 좀 뿡파니 하이저리 봐
2: 하이마 아두고 자마이 봐
0: 까리
2: 까리 군바 마 같은 자기 봐
0: 까리 딱 비가다 봐
2: 아이기 시불람 비 와외나 토드라 너트라가 너피네 바톤 타바이도 왜들 강드레다 타우르시
0: 어 까리 슈카이디 했다 하이비 오케 도르게
1: 근데 왜 맨날 해닝으로 싱네볼 했네 했다 하이비
0: 하이비요 하이비요
2: 나랑이 마마이 비기라이 파우드네
0: 어 호에
2: 아이 코이 뭔게 라인 통마 반 토크레
0: 하이
2: 아 칸가이 마이보 마이비 따는 그 라인 통도 코름 톤 하이비럭 봐 마시부
1: 까리노 이몽기 라인 통 사나메 히시부 마톤타 이몽덕이 마반 토크바 해라가 마톤타 무한잘락바 하이탑자라
2: 하이마
1: 시앙시
0: 아 숨도바 라이닝 더 코런 바 하이버 심먹도 보 누미타 타반 아데기 포상제정 마야마마 정바
2: 호이호이
0: 아두 람비에시데 디 람비와리네 디 누가레로이 아 하라우 붕기에 마타이기 호텔시다 강오보라 아사바맘 사미네르가 타미네르가 와리 와타이도 잉네 식네 꿈네 사네누브네 파로이드라 이쌈쌈나
2: 아드노 파드라 오사마이 바
0: 호이호이 쌈쌈나
2: 파니 파니 아두 디오 자페나
1: 아 하이비오
2: 라이봉 다이베트 생제로 키기
1: 파니 파니 파니 렘비로 렘비로 오자마이보 타박마사 암디 판게되나
0: 하이하이하이 이나오빼나
1: 하이비 오자
0: 세세세 하구하루 보기네 파기조가 있다고는 와와와 농민에랍수네 이부터 위벤더 원이기 턱은 토름디 까이버야 되고
1: 아 시행문이 오자
0: 아두띠 아이 거의 맞다 올레비가 하라오 봉기 맞다 이게 호텔에시다 강원보라 아사바 아마맘사미나라가 와리와타이도 잉나 찍나 꿈낭다 사내로 기계내고 이쌈쌈나
1: 이약약나
0: 아요
1: 아 마시기 한제 셰히디 파나야미 하이베부 머니 부르므노 시타마나 강나다 바 레샤비 마사 마우나시 아마티 헬레이티 레샤비 마사 마우나하 싱신나슈 마시기 한체 마루 마빵아 무이네 디네닝비 모다 마나시 마굴름디 야우리 마마이 샤쿠네 슈므노 슈미엥베 지라 만베와네 오 오자 마이보이 쩜쩜도 사 탁비로 이쩜쩜도 꼭 까이비라 캐놓고 라이로이 바우드 디프이 나이폰민 나기지 이행비라노 나군 강에 마도가 안다 와니 마시 이내라가 좀 이행오게 이내라 이행오게
3: 그리노네 마땀시기 라이 하라오보시보 마마이 타이네 할라마네 하라오라 마드마이나 마땀짜릉은 하라오보야 답잖아 누미당 탱아 탱아가 하라오르시바 그리누네 왜래 가일람담시 미마얌시나 아유르가 둥한나한나 이행을 써나그리시부 아이고니 뭐이네시 마이비 타블린이 바리 강가잖아냐 마이비마 강은마디 피부마다시 가이게 되고 세이다 깨노르마 타블레이디 마루올라마 앙앙암 타쟁김니 나가 토로 하이비름 꼬이나 하이비름 드랍자라 강디니 누미당 고이래 미름 고이래 호람 탈로인 다나트가 시나레마다 고이데우나 티에바완다 하이마 함기동네바 마사니바 방일라이 탐사키미나 할락트야 마 방일라이 하라우르메나 군마탕 마탕 라자키드나 타훔 파리 좀 단지럽다바 와암 갔다 하이름 기동네바 그야암 고이 까이
1: 까이도우레비마 룸멀레드 미드모아 캠그레 룸샤
3: 거이누마이 거라이누마이 그 시프터는 했다 그리
4: 아이고
3: 대박이 마.

0: 나가야 나나 꽉 달라드나.
1: 어 주미 해야 도마디 낭 따암드래 럭토크라.
0: 파자파자바 필요한가.
1: 아 산대 마켓니다.
0: 아도 뭐이봐봐. 뭐이봐봐 하는 놈이 당시때마땀 사드는 락비리 시부 까리 그런 바신바 타벅라이라기.
1: 람담시기 미 마얌시가 낭가 사나리 바로 라실리 라마얌도 아주 바보 어머니 또 믿는 룸먹이 얘는 미미냐.
0: 아이마 뭐이봐봐.
1: 개놓고 개놓고
0: 땀땀는 강비요. 뚜 미래리바 미매암 바보 미암제 다 크라바디 미매망데 가이제드로
1: 이라 얌 크라바 람담시 미매암시나 라이붕시데 봉고이 코샬라가 가미디기시나 마얌싱두가 라이붕기 미암두가 미시 카나카나 송신 송신은 저기 샤비 가이드가 나 부로이 바이가 이삼장 와리 샤비야 카나데 가리기라면 이가리바
0: 가리노 뭐에 바이 와칸도 다이원네리
1: 가이도 보이 다이원 도리바
0: 아이나 하자바디
1: 오 람지미 매얌지나 아이시 능기 개노니가 강그라디 비밤 삭다지게 녹네 비니 싫어 에이 내가 아들 이렇게 하면 갈루누 미네이부 한다니 양비바 미네이부 개노마니 칸비바샤 마시 마디 아이기 폭 토록바디 이익들라바 미니네
0: 마담주바다 아란바다 따두는 레이라바 올 비네이비바 하이바시슈 타벨레 아이기 샤룩니
1: 개파기 떠옵니다 샤기 일할까리노 하이바도 삽사라 강제방감 마니 빠마 하이바도 아이가 시디 오해라바니
0: 뭐봐봐
1: 하발레 아이셰 타바야암 슈닝다바 닝암도 와칼람기 마룸 툭바가 농암드니 샤샤살라가 망고는 콩가이도 밤마가 와자옹강바 아리야마샤바 유움드께레마옹 탐비게다바 샤마키누 피부 통가루왕 말라나 미람타나 센타나마 타도뽕암바 아이 묵도원바 지이바시부 나시기 샤마시다 아니 쇼레렘 키게드르니 타발레
0: 파리세 뭐봐봐 하우키바 부나막 신도 가우토피크로
1: 파리데과
0: 아두가 하우지띠네 미가 미만네 힝방음네나 보빠야 마티비로
1: 나나 강대다윈해 미가 미만네나 바 힝방암네나 보빠이티바이부 난 강대바니 아이 타부쇼레 아이 빠샤토에나
0: 하이마 거리노 뭐봐봐 나할시 뭐 싱바기로
1: 아 싱바이니네 아두나 바이네 야레 보얌 비엠탈라이시니네 신외 라이하라우리 발라이붕셰 시소기 마카탕바솜 오이 농당 오래디 마카가도 엄나 가오래
0: 하이마
1: 나오래 마이게 나오래 가도
0: 오 뭐이봐봐 까리노 마카디 솜들레리 솜데네 솜다
1: 오 솜노 마카 솜다 제 마카시드나 아이네랑 티브 통간 따라 통간 따라 마셔오다 아이 좀 야우리에 메비샤 토에나
0: 이 아두가 뭐이봐봐 디나한 마카이 아이몬데 딱비럭 디나 까리
1: 마이비마 나마데 무티오 좀 토레 빠드럽시와 나퉁 덴나 미구니 이네라가 곱첸 첸내리미네
0: 하이마 뭐이봐봐 디나한 마카이 뚜미나 아이기 뚱데 이미금네 이내비라가 아이게 쇠버 티비리버 와오이래
1: 아이 나띠래 능게 쇠버 티비를 띠네 구디 디름다이다 송실레가 딱비게 도부니네
0: 아두베세 뭐봐봐 이산 바돌럼 탐늘레이버니네니 마봉니 쇼에드는 우시랑거니도 뭐봐나 타바 아상범한테만 이잉하가니 암땅자 비루버네 디파버니
1: 노무니니레가 코시가 빠이사 카시등 빠르게 썼게네 도랑 도부니 뭐이기 에메기 빠리카도 아르시암 투나 하이도니드나 망안도 셀라가타마미 얌누마이기야예
0: 이샤기 빠카도 마이 팔레라비디 원토나 누아카니 고모이바
1: 아데디 와르나이테 나시 바우데 이샤신 라이타마이시 마코토 웰락바니 하데기 마게 소프리카세 마코 오레포 오테바시나 이쇼르마기 농담타레 아두가 마이 팍파 하이브심디 가남테 인퉁가모로이나
0: 아두부니 모이바바
1: 카리노
0: 아코이기 샨 빠지 샤우셀레 에도
1: 메
0: 바캉 파젤레 에
1: 호이
0: 마마 마마 나바 싱마망다네 마마 아이네 스메 신탄베세베세 마 마쇼이드네디 까용가 니과
1: 누아이 저리데고 사이탄 낭 마두마디 칸지아라 보이레
0: 하이마 뭐봐봐 마이비에 코이드 미안나 까르면 미행이 까르면 낭랭이 하이브도 에코시 샵자나 칸니
1: 가래 와칸 칸누아이그니 살호라가 누이라이 봉시 이따닥살에 나래디야 감미티나 하론 쇼남 티마얌두나 이마 마이비 타블레이카 가하인 디라니 아이샬라게 꼬
0: 하이마
1: 아이레리리아 누아이로 샬라게바
0: 암뚱아이 비쿠오
1: 가요 샬라게 탱에 심미람네
0: 가리노 락바등아이레 뚝타하타
1: 가이노
0: 하우징누미다게 샤게 싱부
1: 예라 능 나이기도 뭐 아디아노 와 타라카롱 나티다 아리 샤크린당 마이베 사우드나 보 호나우코
0: 하이메메메메메 뭐이바바 뭐이바바게 탐모이다 아이붕아 시 파워싱네리 해버세 아이 잡자네 칸이 뭐이바바
2: 그거는 말할 렌데 바탕시 하용 진절 안내바
0: 하이카나노 하이마
2: 엄마 이마
0: 가리니 이또 사는 딩어 브라
2: 그도르게 이마
0: 가리 누님이 당신은 미마에다 토슬라이 갑슬레이드 부카리기노
2: 누미당다 토슬라이 망하는 마에다 반마시 분 나브라 네이마
0: 하이마
3: ไก่นูซาปีนาบไก่ดอบยาวละเกตุมบิรุบละไก่นูไก่ดอบยาวละเกอีมาไอเจลชังนึงแหไก่ดอบละเกมีตุบัวมางเรไก่นูมางเรบอไก่วอดูนี่คงชังบิกะบอกเลยดูมางเรนะอีมาไอเปมไก่นูเนไฮริสิบัวอควยกะบอกเลยบมางเรโอ้งะชัยเนไลกะทรมเฮลลวยบกะนะพี่รงกะอินทินวานูหงตุอมเดนทอกะบิดูฮิจิกพอหันจะลักเตเยตอริเจไอเลยยาเนทีบทงอีเนมีมาไก่นูนี่ตัวซานังไฮริสิบัวชิงบกิโรไอบุอีมาดูวยเดบกะนังกวาดงางระเกเนมา
4: ยังงวยอะคุยยิมไอบีไลนอมาซาดูเนี่ยชนะเนี่ยมวยไงอะคุยกิโลชังมาลงเดเนี่ยโอซาไอซิงทงมีเนี่ยดันเลยมีเนี่ยดรอโอซักทงเอารูดูดีเนี่ยไมบีไลนอมดูกันเนี่ยชนะเกมาบ้านนี่เนี่ยไอชุกบีช่วยรำบัดกี้เนี่ยไอวามันเดนอุทัยรับจานนี่เดน่ะนี่ขับทอลกุดูทักกับบอกเลยดูฮันเจลมันเดนทีบทอลกี้เนี่ยไม่บุตรอุริชิบอยมายังงวยตัวซาตุดูอ่าเราบ่ไม่ยานะปุตตะพามีบ้าอาดหัวเต้นไม่ยามเลยริชิยังงวยโอ้เราเป็นเนี่ยนะบัวอีมา
3: ꯌꯦꯡꯉꯨꯔꯦ ꯌꯦꯡꯉꯨꯔꯦ ꯑꯁꯤꯗꯗꯤꯅꯦ ꯅꯍꯥꯔꯣꯟ ꯌꯨꯉꯥꯎꯕ ꯃꯌꯥꯝ ꯃꯊꯛ ꯃꯈꯥ ꯂꯣꯜꯂꯒ ꯇꯨꯝꯕꯁꯨ ꯌꯥꯎꯋꯤ ꯇꯨꯝꯗꯕꯁꯨ ꯌꯥꯎꯋꯤ ꯃꯣꯏ ꯃꯩꯇꯩ ꯂꯣꯜ ꯑꯝꯇ ꯉꯥꯡꯅ ꯍꯧꯗ꯭ꯔꯦ ꯏꯪꯂꯤꯁ ꯉꯥꯡꯅ ꯍꯧꯏ ꯃꯥ ꯌꯥꯎꯗꯦ
0: ꯀꯔꯝ ꯍꯥꯏ ꯇꯧꯅꯤꯗꯣ ꯁꯥ ꯁꯤꯒꯤ ꯑꯉꯥꯡꯁꯤꯗꯤ ꯎ ꯃꯣꯕꯥꯏꯜ ꯐꯣꯟ ꯑꯃ ꯄꯥꯏꯁꯤꯜꯂꯦ ꯅꯣꯡꯐꯨꯡ ꯉꯥꯜꯂꯦ ꯃꯁꯤꯗ ꯂꯥꯏꯒꯤ ꯁꯦꯕꯥ ꯇꯧꯅꯤꯁꯨ ꯈꯪꯗꯦ ꯃꯁꯤꯗ ꯌꯦꯡꯉꯨ ꯀꯔꯤ ꯃꯣꯏ ꯅꯍꯥ ꯀꯥꯡꯂꯨꯞꯀꯤ ꯁꯦꯀꯦꯠ ꯇꯔꯤꯅꯦꯕ꯭ꯔ ꯀꯔꯤ
3: ꯀꯔꯤ ꯄꯀꯥ ꯁꯥꯟꯅꯕ ꯕꯦꯁꯣꯟ ꯄꯥꯛꯅ ꯃꯥꯟꯕꯗꯣ
0: ꯍꯣ ꯍꯣ ꯍꯣ ꯍꯣ ꯃꯗꯨ ꯖꯨꯖꯥ ꯖꯨꯖꯥ ꯖꯨꯖꯥ ꯑꯩꯗꯤ ꯌꯣꯟꯊꯣꯛꯅ ꯍꯥꯏꯅꯔꯣꯏꯗꯣꯔꯤ ꯁꯩꯇ
3: ꯈꯪꯗꯦ ꯃꯥ ꯑꯩꯁꯨ ꯍꯔꯥꯎꯔꯤꯕ ꯂꯥꯏꯁꯦ ꯂꯩꯔꯣꯏ ꯌꯧꯗ꯭ꯔꯤꯉꯩꯗ ꯄꯦꯅꯥꯁꯤ ꯌꯣꯟꯊꯣꯛꯅ ꯌꯨꯝꯗ ꯍꯟꯈꯤꯕ꯭ꯔ ꯀꯩꯅꯣꯝ ꯇꯧꯗꯧꯔꯤ
0: ꯍꯩꯃꯥ ꯍꯥꯏ ꯍꯥꯏꯗꯤ ꯑꯣꯖꯥ ꯄꯦꯅꯥ ꯑꯗꯨꯒꯤ ꯁꯔꯨꯞꯄꯨꯗꯤꯅꯦ ꯅꯪꯅ ꯐꯪꯅꯅꯕ ꯊꯤꯔꯛꯎ
2: ꯀꯔꯤꯅꯣ ꯅꯪꯅ
0: ꯏꯃꯥ
2: ꯀꯩꯗꯧꯔꯒꯦ ꯏꯃꯥ
0: ꯀꯕꯨꯛ ꯂꯩ ꯃꯥꯡꯈ꯭ꯔꯒ ꯀꯕꯨꯛ ꯂꯩ ꯐꯤꯗꯨꯅ ꯅꯪꯅ ꯏꯟꯁꯜꯂ ꯂꯥꯛꯑꯝꯅ
3: ꯏꯃꯥ ꯃꯁꯥ ꯃꯥꯡꯈꯤ ꯇꯥꯔꯁꯨ ꯃꯥꯏ ꯐꯤꯁꯤꯗꯗꯤ ꯀꯜꯍꯧꯔꯒꯦ ꯅꯦꯅ ꯏꯟꯁꯜꯂꯛꯄ
0: ꯌꯦꯡꯉꯣꯏꯗꯣ ꯑꯣꯖꯥ
2: ꯍꯥꯏꯕꯤꯌꯨ
0: ꯃꯤꯒꯤ ꯃꯃꯥꯡꯗ ꯐꯖꯗꯦ ꯅꯪꯅ ꯐꯪꯅꯅꯕ ꯊꯤꯔꯣ ꯑꯗꯨꯒ ꯂꯥꯛꯃꯤꯟꯅꯔꯣ ꯑꯩ ꯁꯥꯟꯅꯔꯨꯒꯅꯦ ꯆꯥ ꯏꯁꯤꯡ ꯊꯣꯡꯃꯤꯟꯅꯔꯝꯃꯒꯦꯀꯣ
3: ꯐꯅꯤ ꯐꯅꯤ ꯀꯕꯨꯛ ꯂꯩ ꯅꯪꯕꯨ ꯑꯁꯨꯝ ꯊꯦꯡꯉꯀꯥꯟꯁꯤꯗ ꯀꯗꯥꯏꯗ ꯅꯣꯏꯅ ꯂꯩꯔꯝ ꯇꯧꯔꯤꯁꯤꯕꯨ
0: ꯌꯦꯡꯉꯣꯏꯗꯣ ꯑꯣꯖꯥ
3: ꯏꯃꯥ ꯍꯥꯏꯕꯤꯌꯨ
0: ꯑꯗꯣ ꯍꯧꯖꯤꯛꯇꯤ ꯅꯨꯃꯤꯗꯥꯡꯅꯤ ꯈꯟꯅ ꯆꯩꯅꯔꯛꯀꯅꯨꯀꯣ
3: ꯍꯣꯏ ꯍꯣꯏ ꯅꯨꯃꯤꯗꯥꯡꯗ ꯅꯨꯄꯤꯒ ꯈꯟꯅ ꯆꯩꯅꯕꯁꯦ ꯃꯔꯝ ꯆꯥꯗ꯭ꯔꯗꯤ ꯅꯨꯄꯤꯗꯨ ꯌꯥꯝ ꯉꯥꯎꯒꯜꯂꯦꯌꯦ ꯑꯩꯅ ꯉꯥꯎꯔꯒ ꯌꯨꯝꯂꯣꯝꯗ ꯆꯠꯈ꯭ꯔꯁꯨꯅꯦ ꯃꯥꯗꯗꯤ ꯉꯥꯎꯍꯜꯂꯝꯃꯨꯔ ꯀꯜꯂꯝꯃꯒ ꯏꯃꯥ ꯈꯟꯅꯔꯣ ꯏꯃꯥ ꯈꯟꯅꯔꯣ
0: ꯍꯣ ꯍꯣ ꯍꯣꯏ ꯐꯔꯦ ꯐꯔꯦ ꯅꯪꯅ ꯐꯪꯅꯅꯕ ꯊꯤꯔꯒꯅꯦ ꯄꯣꯔꯛꯎ ꯍꯣꯔꯦꯟ ꯑꯥ ꯌꯧꯔꯣ ꯑꯩꯉꯣꯟꯗ ꯂꯥꯛꯃꯤꯟꯅꯔꯣ
3: ꯐꯅꯤ ꯐꯅꯤ ꯏꯃꯥ ꯑꯣ ꯀꯕꯣꯛ ꯂꯩ ꯅꯪꯕꯨ ꯃꯇꯝꯁꯤꯕꯨ ꯑꯥ ꯌꯧꯔꯝꯃꯤꯗ ꯍꯧꯖꯤꯛ ꯀꯗꯥꯏꯗꯅꯣꯅꯦ ꯃꯥꯅ ꯂꯩꯔꯝ ꯇꯧꯔꯤꯁꯤꯕꯨ ꯇꯧꯔꯤꯁꯤꯕꯨ
4: ꯂꯩ ꯑꯩꯈꯣꯏ ꯀꯩꯗꯧꯔꯒꯦ ꯅꯪꯁꯤ
3: ꯃꯈꯣꯜ
4: ꯕ꯭ꯔꯣ ꯆꯠꯀꯦ ꯒ꯭ꯌꯥꯟ ꯑꯝ ꯇꯥꯗꯦ
3: ꯅꯪ ꯑꯩꯈꯣꯏ ꯀꯩꯗꯧꯔꯒꯦ ꯅꯪꯕꯣ
1: ꯑꯩ ꯁꯤꯡꯅꯔꯝꯗ ꯁꯨꯝ ꯃꯦꯗ
4: ꯀꯕꯣꯛ ꯂꯩ ꯑꯩ ꯅꯪꯁꯦ ꯑꯗꯨꯝ ꯌꯦꯡꯉ ꯂꯩꯅꯤꯡꯉꯤ ꯅꯪꯒꯤ ꯅꯁꯛꯁꯦ ꯑꯗꯨꯝ ꯌꯦꯡꯅꯤꯡꯕ ꯑꯩ ꯀꯔꯤ ꯍꯥꯏꯗꯨꯅ ꯍꯥꯏꯐꯝ ꯈꯪꯗꯦ ꯑꯩ ꯅꯪꯕꯨ ꯊꯃꯣꯏ ꯁꯦꯡꯅ ꯅꯨꯡꯁꯤꯌꯦ ꯀꯕꯣꯛꯁꯦ ꯑꯗꯣ ꯏꯕꯥꯅꯤ ꯖꯒꯣꯏ ꯁꯥꯕꯒꯤ ꯔꯤꯍꯥꯔꯁꯦꯜ ꯀꯥꯎꯅꯤꯀꯣ ꯅꯪ ꯅꯪ ꯀꯥꯎꯕ ꯁꯨꯡ ꯌꯥꯕ ꯅꯠꯇꯦ ꯍꯣꯏ ꯍꯥꯏꯀꯣ ꯀꯔꯤ ꯅꯣꯏꯒꯤ ꯄꯦꯅꯥ ꯈꯨꯡꯕ ꯏꯇꯣ ꯁꯥꯕ ꯀꯩꯅꯣ ꯄꯦꯅꯥ ꯈꯨꯡꯕ ꯏꯇꯣ ꯁꯥꯗꯣ ꯃꯃꯥ ꯃꯥꯏꯗꯩ ꯊꯥꯖꯤꯟꯗꯃ ꯍꯅꯨꯃꯥꯟ ꯁꯥꯅꯤꯃꯥ
1: ꯃꯁꯤ ꯀꯤꯁꯤ ꯁꯦꯠꯂꯒ ꯇꯣꯁ ꯂꯥꯏ ꯀꯥꯞꯁꯪꯒꯤꯒꯨꯝꯕ
4: ꯑꯩ ꯅꯪ ꯐꯅ ꯐꯅ ꯃꯈꯜ ꯉꯝ ꯑꯩ ꯌꯥꯝ ꯍꯩꯅꯗꯦ ꯀꯣꯃꯗꯣ ꯑꯩ ꯌꯥꯝ ꯍꯩꯅꯗꯦ ꯍꯥꯏꯁꯤꯅ
1: ꯅꯨꯃꯤꯠ ꯇꯥꯡꯉꯣ ꯃꯤꯉꯣꯟꯗꯅ ꯄꯪꯌꯦꯡꯗ ꯌꯦꯡꯉꯝꯕ ꯅꯨꯃꯤꯠꯇꯣ ꯇꯥꯡꯉꯣ
4: ꯀꯅꯥꯅꯣ ꯃꯥꯏꯗ
1: ꯀꯨꯝꯕ ꯃꯁꯤ ꯃꯈꯣꯟꯒꯤ ꯅꯀꯣ ꯃꯈꯣꯟꯒꯤ ꯃꯁꯤ ꯄꯦꯅꯥ ꯏꯇꯣ ꯆꯥ ꯇꯣꯁ ꯂꯥꯏꯅ ꯃꯥꯏꯗ ꯀꯥꯞꯁꯤꯜꯂꯒ ꯇꯥꯛꯁꯤꯜꯂꯝꯅꯤ ꯄꯦꯅꯥ ꯏꯇꯣ ꯆꯥꯅ ꯑꯩꯁꯦ ꯏꯇꯣ ꯆꯥ ꯎꯕꯤꯗꯔꯕꯣ
4: ꯑꯣꯖꯥ ꯄꯦꯅꯥꯗꯤ ꯁꯤ ꯀꯩꯗꯧꯕꯤꯔꯝꯃꯤꯕ
1: ꯂꯩꯇꯕ ꯌꯥꯎꯔꯦ
4: ꯑꯩꯈꯣ ꯑꯣꯖꯥ ꯄꯦꯅꯥ ꯑꯩꯈꯣꯏ ꯂꯩꯀꯥꯏꯁꯤꯕꯨ ꯀꯅꯥ ꯁꯤꯕ ꯌꯥꯎꯔꯒꯦ ꯍꯥꯏꯕꯤꯔꯤꯁꯤꯕꯣ
1: ꯏꯟꯗꯥꯡ ꯗꯛꯁꯤꯜꯂꯝꯅꯤꯅ ꯃꯁꯥꯅ ꯃꯔꯥꯏ ꯈꯪꯖꯔꯝꯃꯅꯤ ꯀꯩꯅꯣ
4: ꯑꯣꯖꯥ ꯄꯦꯅꯥ
1: ꯍꯥꯏꯕꯤꯌꯨ
4: ꯑꯣꯖꯥꯅ ꯑꯩꯈꯣꯏ ꯈꯨꯡꯒꯪꯁꯤ ꯂꯥꯛꯇꯨꯅ ꯂꯥꯏꯒꯤ ꯊꯧꯒꯜ ꯇꯧꯕꯤꯔꯛꯏꯁꯦ
1: ꯍꯣꯏ ꯍꯣꯏ
4: ꯆꯍꯤ ꯑꯍꯨꯝ ꯃꯔꯤꯗꯤ ꯁꯨꯔ ꯃꯥꯜꯂꯦꯅꯦ
1: ꯍꯣꯏ ꯍꯣꯏ ꯍꯟꯗꯛꯀꯤ ꯆꯍꯤꯁꯤꯒ ꯃꯔꯤ ꯆꯞ ꯆꯥꯅ ꯁꯨꯖꯔꯦ
4: ꯑꯥ ꯍꯟꯗꯛ ꯆꯍꯤꯁꯤꯝꯗ ꯄꯦꯅꯥꯗꯣ ꯄꯦꯅ ꯂꯦꯟꯕꯤꯍꯧꯔꯣ
1: ꯄꯦꯅ ꯂꯦꯟꯖꯍꯧꯒꯦꯕꯨ ꯂꯥꯏꯔꯣꯏꯕꯨ ꯀꯨꯁꯜꯂꯛꯇ꯭ꯔꯦꯅ ꯍꯥꯏꯕ
4: ꯋꯥꯕꯤꯔꯨꯅꯨ ꯑꯣꯖꯥ ꯄꯦꯅꯥ
1: ꯀꯔꯤꯕꯣ
4: ꯃꯊꯪ ꯆꯍꯤꯗꯤ ꯑꯣꯖꯥꯅ ꯑꯩꯈꯣꯏ ꯂꯥꯏꯃꯨꯡꯁꯤ ꯂꯥꯛꯇꯅ ꯄꯦꯅꯥ ꯈꯨꯡꯕꯒꯥꯏꯗꯨꯗꯤꯅꯦ ꯅꯃꯪꯗ ꯐꯥꯎꯃꯪ ꯉꯨꯔꯅꯨ
1: ꯍꯥꯏꯕꯨꯡꯉꯣ ꯑꯩꯕꯨꯗꯤꯅꯦ ꯃꯐꯝꯁꯤꯒ ꯂꯥꯏꯒꯤ ꯊꯧꯒꯜ ꯐꯪꯖꯗ꯭ꯔꯒꯁꯨ ꯃꯅꯤꯄꯨꯔꯒꯤ ꯃꯐꯝ ꯀꯌꯥ ꯑꯃ ꯆꯠꯂꯒ ꯂꯥꯏꯒꯤ ꯊꯧꯒꯜ ꯇꯧꯖꯔꯨꯒꯦ ꯐꯔꯦ ꯑꯩ ꯃꯐꯝꯁꯤꯗ ꯌꯥꯎꯖꯔꯔꯣ ꯌꯥꯔꯦꯀꯣ
4: ꯌꯦꯁ ꯔꯥꯏꯠ ꯑꯗꯨꯁꯨꯃꯦ
1: ꯑꯗꯣ ꯑꯩꯕꯨꯗꯤ ꯌꯥꯎꯖꯔꯔꯣ ꯑꯗꯣ ꯑꯩꯈꯣꯏ ꯀꯕꯣꯛꯂꯩ ꯌꯥꯎꯕ ꯌꯥꯔꯗ꯭ꯔꯥ ꯁꯦ ꯏꯅꯥꯛꯇ ꯂꯦꯞꯄꯤꯕ ꯀꯕꯣꯛꯂꯩꯁꯤ ꯌꯥꯎꯗ ꯌꯥꯔꯗ꯭ꯔꯥ
4: ꯑꯩꯈꯣꯏ ꯀꯕꯣꯛꯂꯩ
1: ꯍꯣꯏ ꯑꯩꯈꯣꯏ ꯀꯕꯣꯛꯂꯩꯁꯤ ꯌꯥꯎꯗ ꯌꯥꯔꯗ꯭ꯔꯥ ꯏꯕ
4: ꯑꯩꯈꯣꯏ ꯀꯕꯣꯛꯂꯩ
1: ꯍꯣꯏꯅꯦ ꯑꯩꯈꯣꯏ ꯀꯕꯣꯛꯂꯩ ꯌꯥꯎꯗ ꯌꯥꯔꯗ꯭ꯔꯣ
4: ꯀꯅꯣꯅꯦ ꯄ꯭ꯔꯥꯟꯁꯤ ꯄ꯭ꯔꯣꯐꯣꯛ ꯆꯥꯏꯗꯀꯣ ꯑꯩꯈꯣꯏ ꯀꯕꯣꯛꯂꯩ
1: ꯍꯣꯏꯅꯦ ꯑꯩꯈꯣꯏ ꯀꯕꯣꯛꯂꯩꯁꯤ ꯅꯣꯏ ꯃꯦꯗ ꯁꯟꯅ ꯍꯥꯛꯊꯤ ꯈꯟ ꯃꯥꯜꯂꯦ ꯃꯃꯤꯠ ꯑꯦꯅ ꯊ꯭ꯔꯤ ꯀꯥꯞꯄꯤꯗꯧꯅ ꯄꯨꯡꯅꯪ ꯄꯨꯡꯄꯜꯂꯦ ꯃꯁꯤ ꯄꯨꯝꯅꯃꯛ ꯁꯦ ꯀꯕꯣꯛꯂꯩ ꯅꯪꯅ ꯊꯣꯛꯂꯦꯀꯣ
4: ꯑꯩꯈꯣꯏ ꯑꯣꯖꯥ ꯄꯦꯅꯥ ꯑꯩꯈꯣꯏ ꯀꯕꯣꯛꯂꯩꯗꯤ ꯀꯔꯤ ꯌꯥꯎꯗ ꯌꯥꯔꯣꯏꯗꯤꯕ
1: ꯇꯨ ꯏꯟ ꯋꯥꯟ ꯂꯕ ꯏꯟ ꯑꯦꯒ꯭ꯔꯤꯃꯦꯟ
4: ꯑꯣ ꯃꯤꯁꯤꯡꯁꯦ ꯌꯥꯝ ꯐꯥꯎꯅꯕꯒꯤ ꯋꯥꯅꯤꯅꯦ ꯌꯥꯝ ꯀꯂꯦꯖꯥ ꯇꯧꯅꯕꯒꯤ ꯋꯥꯅꯦꯕ
1: ꯂꯕ ꯏꯁ ꯑꯦꯁꯦꯟꯁꯤꯌꯦꯜꯂꯤ ꯋꯥꯛ ꯑꯣꯐ ꯂꯥꯏꯐ ꯇꯥꯏꯝ
4: ꯑꯣꯏ ꯑꯔꯦ ꯑꯃꯗ ꯀꯂꯦꯖꯥ ꯃꯃꯨꯠ ꯊꯨꯗꯤꯌꯦ ꯇꯣꯛꯂꯤ ꯂꯝꯕꯤ
1: ꯏꯃꯨꯡ ꯑꯩꯕꯨ ꯉꯥꯏꯈꯣ ꯉꯥꯏꯈꯣ ꯉꯥꯏꯈꯣ ꯆꯠꯈꯤꯅꯨ ꯉꯥꯏꯈꯣ
3: kali aja mesti kena main tu dia tahu dia.
4: Pernah mulai waktu apa?
3: Hey, bunga, hey, nang pernah mulu boleh timin kongkeran lontuk kena.

나하롤 기 콘젤 타우람 다비리 바마룹 싱보 다람 녹제리 코름제리 나시기 타우람다 부두나 락제리 마니푸리 시네마기 콩쳇다 나하 싱기 아산 바미킹 하이리 바히람 시다 리리시스 아마디 디렉터 오이비리바 수실 템스카 우나두나 와리와타이샤바 우나두나 와리와타이샤나 제리비 니키타 라스쿠마리

나를 그 컨절 더럼 따베리. 닝싱 잡아마 하잉 놈이당 뿡따룩 미닛 니푸. 뿡따룩 미닛 따라 다산독적이니 나를 그 컨절 더럼다. 나를 그 컨절 더럼다. 게릴라게 인터내셔널 도큐멘터리 앤 쇼트 필름 페스티벌 다 칼락라바 콩좀 누비기 디렉터스 라이무점 존슨 메이테이 셀리 캐트리마움 아마송 콰이락밤 사론스 데비가 운나드나 와리사바 다한자가니 운나비가 데비 브리앙카 휘닝 숨밤.

마탕당무 방제리바 와첩 메세사시나 메저콜다기 아메트나 타비락바니 타비닝이 하두나 칸비락리바 이세야세나 레이 아마 필마시다기 우딧 나란기 콘젤다 엔 데베쇼르나 세령바 아마디 사고셈 디젠드르나 세랑바 이세니 쿠돌 담저리 타미나시

따비리 고인의 차트나 이세이칸바 더름 란톡비키바싱디 러렘범 투리스 아마디 루크람 담파마니싱 더름 부톡바 라이슘 사마짓 아카시바니 인팔 하우직 산독체리 나하롤기 콘젤

0: 여기 관절이 더럼부스 해결마개 되게 아무거나 타급바 봉족질.
1: 허직 다비 크레 나롤기 콘젤 토럼 토럼시다 다비 크레 나하싱나 포렌식 사이언스 기 마람다 강진바다 카나바 워펌싱 하이베히라마시다 내셔널 포렌식 사이언시스 유니버시티 마니푸르 캠퍼스 기 비지팅 패컬티 라이숨 레말렌가 우나두나와리 샤바 우나자키비 무툼 랑렌톤 마탕시다 나하롤기 콘젤 토럼 산독차발로 신저리 다비람리바 붐나막푸 아무카한나 코룸저리 나하롤기 콘젤 토럼 따비리 마칼 마텔기 토럼까야 산독저리바 에코기 아카시바니 음팔기 FM 상하이 채널리 레첼 수르바 토럼까야 렙다나 따비유 눙하네 따비유 봉풍마시다 쿠돌 탐지리 기트기 토럼